0: 비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바람쌤 오빤 강남스타일 Oppan Gangnam Style.
1: Las canciones de fin de semana en la noche fantástica.